0: 바랑원이 아치랑이 기세 보그니기 바봉 잉어 아로도 아나 시망이 그나 그바 기트로 캡틴 자소고 여기 코바 우아 그라운폰리 코토지 바하 비차랑나 그나나 남 그바 기트랑코 다리기 바랑 아치랑원이 방 브리자 아이다 베킹톤 치라 사기안 스캉방 게네니 아가나 바 구알라미는 자와 우아 기트랑아라 레카도 랭 와타니 소마용 조 아추샤 두나시오 오노노 전 그바 아루반에게 그분랑 아이기스크라 아틀라니나 안칭 gua gitong ni ko meng sa ko kena tai pelna achu sha tu na sio
1: achu achu yang lem ha pan ben a la chu mai ko chu dam bia ai yo ben bia dia mi chu nan ma pa da na ko chu ba

악역사건 장기 당하니 수마요. 만데 즉대 동안이자 마누디 시급파 대드랑 아로 즉드랑나 마이카이 가파카니온 갓겐쯤 우코바 백인돈 시라 기치나 시망나 달라테도 나가하.

우와, 람람 기드랑 고사는 아이자하, 안디바, 도롬니 기드랑코바 우아르 아하, 아르 우니 기드랑호니, 멍사기 제코낭아바, 안탕바나 맨남니 같쯤, 우아 기둥잉아, 조카트보지

바베킹턴 지라 위니 탕메팅 소마요 아종나 아로잣나 멍나마 비무랑 구바라 바이도나가하 위니 남남 베이바 기드랑바 다오로로 자송니 자담 베랑나 디디아타니 아로라 비아니 왕치나 바베킹턴 지라 올인도 레디오 실롱 스테이스노 본 카메라 자시스쿠 소차차벨시오 기장고 지방아 하아룬 자마노데 우아 기장고 지방아 동타자죠 안디바 우아 기장 야랑 에가 우아라 Semsak bone bibang a, telsa abrin ko sako, chami pakpakri babo, naanang nirani, nekion ang nangko. Ya gidrang anu nibon kamgapa, cipanggapa gidrang inga. Warang oniko, taona simang kantiki kena sekanaman gen, semsak bone bibang a.

나 아로 미아사코 닥착나 낭 총못급바 옹아하 미아사랑 플락 달급바 슈급바 가당랑코 박 라잉아 아로 앞산다케 우코 닥착급바 미책바 제다케 미아사 닥나나가점 와바 달달라 낭 총못급바 캄랑코 제다케 잣니 닥베왈 장기 탕아니 가당오 사손니 비등오 토롬니 아로 송살니 장기 탕아니오바 캄카파급바 옹아하 완 만디나 총멋급바 닥착급바 옹바하 미치크랑아라 안탕니 아로녹당니 장기탕아니오산 박라아이급바 옹아이자 은디바 송니 녹니 낭아니오바 송살니 바 아송 치가코 치루 아가타니오바 박라급바 옹아하 야코 인디아 솔카리바 남늑파하 아로마시파에 라착파하 완드게 자와하랄 네헤루 카켓콘 아가나하 미아비사나 스키아 포라코 바 지코난칭 에듀케이션 네아나 야코 나디아라 만데 삭사나산 옹아야 엔디바 스키아 포라코 미 이츠비사나 옷노데 완 녹당금흑난 옹아 자와하랄 네헤루 은다케바 아가낭쿠아 미 이츠크랑니 스키아 포라 바 에듀케이션 만나니 그리데 키아 포라 만금은 바 제코난칭 에듀케이티드 만데랑코 만나게다 암자와 람람 스키아 포라코 바 제너럴 에듀케이션코 미아사랑 바 미치크랑나 온겐츠모데 엔디데 미치크랑나 초코 방바테 온나나가 와마 앙사 리바잉 바 차송랑오나 남미 그바 총못겐 에네넥나마니 자와하랄 아가낭족 코타리 커미션 르차치 스쿠소톡 브리 바소톡톡니 에듀케이션 커미션 아미 체크랑니 그만 엔다케 자나팡아하 창급바 삽급바 만데랑코 바리앗나그타 바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 코라 바나그타 바 만데니 비망코 바 휴먼 비잉 코 남다팟나 아로비 사랑니 오덱 므뜽 벨시랑오 디안 낭 총못급바 벨시랑오닌 촐론 비왈랑코 타리아니 아로 스키 오나니오 미 이치크랑니 몽송바테 마급바 랑니 스키아포라 농아니아라 미 아사랑나바테 감찻바타 네 에듀케이션 커미션 아가나하 녹당오 마급바 웅이 세급바 박사 동겐츠모바 미 이치크랑니 스키아포라 만나니아라 미 아사랑그탄 앞산 옥나나가 지덕고디 녹당코 리들라니오 남바테 닥파나 만겐 미 이치크랑나 스키아포라 바 에듀케이션 온나 낭 총무따 은니안층 늑나 만나하 바소쿠반 층아라 포라이나 세나 만나니콘 바 잉글리시 치제콘 리트리시 냥아나 콘 스키아 포라 만나 바 에듀케이티드 야 리트릿 아로 에듀케이티드 콘 층 방아 소마연 마 시스레다 은디바 야 리트리시 아로 에듀케이션 노 방아 능탕글까니 동아 아디타 아가 낭쿠나스 캉 하이 포라이나 아로 세나 만나니 바 리트리시 아로 스키아 포라 바 에듀케이션 만나니 능탕글까니 코크나칭나 제코난층 살란티 등 탕앗나 자자롱아 스캉바 리트리시 바 포라이나 아로 세나 만나니아라 카타비마 바야 리트리시니 오르토코니아칭나 포라이나 아로 세나 만나니 에니 아가논 아스키아 포라 바 에듀케이션니 칸득베야 바 촌베그바 박산 리트리시데 옹아야 야 방기자 포라이나 세나 아로 람람 에리스메틱 바 찬드마 찬갈라 코산 위나그탄층 리트리시티 만나야얀 3 R's 코산 만고빠야 3 R's 냐간 겐츠모데 잉글리시오데 리딩 라이팅 바 에리트메틱 코스키아니사안 옹아야 총모탄 차파카그맨 카타코 포라이나 스키아니 바람람그파 카타랑코 바 비멍랑코 세나 스키아니 아로 알투그파 에리트메틱 코스키아니사안 옹아야 포라이나 아로 세나 만나니 바 리트리시아라 쿨나파니 키 옷나니 제코난칭 인스트럭션 니바간 겐츠 아로스 키 라나 란타카 아니 바 트레이닝 코사안 만고파야 인디바 안탕니 닥베왈 아로 월월아오 농파그파니 인플루언스 카아오데 야 리트리시아라 방착자 인디바 스키아포라 만나니라바 에듀케이션니 묵송아니라 남멘 아팔바타 얀 옹텔라니 낭름그까니 바 나추럴 하모니어스 그로우트 아로 만데니 아치 캅금은 벨니 바 만스 이넷 파워스 슬로르와니안 옹아 키아포라 만나니야 만데니 닥베왈 촐론코 남다파타니 옹아 완 만데니 창금은 위금은 바 익스피리언스코 바 아팔바타타 아로 삭사 만데니 닥베왈 촐론코 남급바 등 탕아타니오나

나시망 제리상마 아루니 돌니 기장코 크나소나 마나하 아리아 기장 박사 미츠 크랑이 프로그램 콜 감마타니 소마이바 야논 보나하 더득득사니 잠마노 델리오니 힌디 코볼코 치그니 바지옹 하운 크나소겐 이안 아카시바니 투라

나시망 등쟁 마락니 기트랑코 크나소아하 다조조 프린시팔 마락 아루니 돌니 기트랑코 크나소나 만겐 기트랑아라 위아니오 달로로보

막마라 다바도니 돔베 마락 존 상마 존카메 마락 부가르크 마락 파티사 상마 파니니 마락 이스터비 마락 아르왕니 퍼페랑나 타오 제트라손 상마 아르니 도니 그바 기코타팅아 원 젠살 안청 톰겐

0: 위야마 미월 느까니 소마요 롱탈 안탈레 동안이안 생발족게 동안이 자팡우와 하연층 이야니금은 아가는 그렇구나
1: 롱탈 안탈레 동나란 타카보 벳바바라랑포 롱탈레아로 락니 락키보 아르콘타 브리바 콘타 독프라콘 와랑코 보돌증보 자칼금은 벳랑코 갈람람나베 롱탈 안탈레 락키보
0: 안탕코 블락기 락키나겠다 아이런 방급바 자아니랑코 탕세급바 미슈 삼작랑코 아로 비티랑코 자증보
1: 나 아팡나바 삭사농자 낭니 그틈니 아사 워커랑 박사 아간르크보 아로 낭니 세팡밭급바 헬스 앤 웰니스 센터 나리앙이 달루바 잉급바 차담미라노 응급바쿠 파티아니코라보
0: 쿠랑원보 아로 안 생에 동나겠다 낭니 세팡밭급바 헬스 센터니 닥차가니코라보
2: Yakujinmani Namgnina, National Health Mission, Department of Health and Family Welfare, Government of Meghalaya, Uyatinga.
3: Nasimang Tokyo's programo, Kachamindi Filmikitan Kokna Sona Matninga. Nasimang Hena Filmik Koknaha. Tamgapan Git Koknaans Kagen. One Yado Ki Bara Filmni. Asha Bosle Aro Kishore Kumar Nirgapa. Lekar Ham Diwana Dil. Majuruni segapagi dong ah.